小孩干嘛呢？孙瑞，没事没事。你是三魁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娘。
这个是你的王啊。哎，叫个声。啊，叫个声。